0: 이나 환희겠지.
1: 나무리 붕어.
0: 와.
2: 네.
1: 나 환희겠지.
0: 다음. 이분 내가 많이.
1: 많이.
0: 많이.
1: 아주 있나.
0: 내가 많이 있잖아.
1: 아무도 일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